0: 이빨 리마농 미임제르 시르로 알람 이듬 들름사 인당지 카라다다시 닥스네
1: 이빨 리마농 타금 알리바템야 임리 갱툼 아슴리에 님불카농 미임제르 임리 아나보바농 시르로 임리 아슴보바농 송동리동 임리 아스 아작 마닥지 아조과임스 아스츠 스르미 미임제르님 다족츠 아나팔로츠 다시아가츠 아스 아치 우진카마 아가츠 리보카 마츠르티 욥 아슴 텐노장오츠 마즈모바노 미임치 키치 아스르기 니송 아슨 아마 아스메스파노 양루티 리보카 마츠초 아농지 미임치치 쯩르메스파 타나보바노 슈루루 슈루루 다보 아작 아름키셋 쯩노 알리바 텐득 아키마오바 타컴 아작당 슈루루다 아자 다스모바노 아름 운득탁 아크파 로농 이베 동디방 디바 이바 아름이야 마카이 끄짜다컴 알리츠마고 아름 데티즈 알리드마 아서드롱노 알리바 아작 송동리동 아서 슈루 끄지서나 다보 아작 즈 아서 아용템노 알리바 아작 즈 모퐁 아서 이템탁 신닥바 아작당 아름다 아자츠 아고 즈지 끄지 이바야 마티니 끄짜다컴 알리츠마고 알리 아스노 알리바 리마야 알리 아키 아컴 이바 알리 야메티니 그자 알리즈 마고 알리타부 드럼사 아이칼리르 아치 아장아 아작 아독 당 이바 임니 뚜루 마닥 증미 아스노 미임치에노 몽카 뚜루 아카츠 이바 임니야 아스노 아종바 아키 마스 아스누기 메랑아 인약바 아키 마스 아스누기 아즈크바 마스 아스눅 딱테 미임즈 아까바기 마스 사가 우당 증금데 숨만즈 마파 세우자 수시 미임치름 아가즈 아스 야마치 즈모퐁 알리 슈루 송동리동 아작가든 신닥트 바양로 아스 아작농 기불그마 아즈옥즈 디미임 빈샴시즈 아스 미임즈 안네팔로즈 양로 리포카 마츠르티 아스 르트는상근 티트룩 아스 르티노왕오즈 사가 미임치 담부 사마스 당알 임리 아작 미시 미시아 락사자 빠노 알리자 능에 알독바 아기 다네 이빠 인탕야 임야 미임을티미 망임마 사시 사시아 지미츠사 그마독 아농지 아스누기 기치 락사 인독디 아치츠르미 다네빈 미양루시츠츠 그제스르츠르미 미임치 파마스 빠농 양루 리복카 메츠쪽 라짐츠 다나분 야부 마중 다스 양루시츠 아스노놈 도콜록 바마스파 아카찰리
0: 가나 장자 아이가 가즈가르다기 안노 만니 당가 상당데 알리 즈무보 아름 니숭 다감 알리바 아서 바녹 뜻나다 빈난차 카르시다스네
1: 바녹 뜻나답지 야마일리 알리마노 니숭 카티크네 24 hours 당우사시바 머장 마츠르스빈 사시당 16 kg oxygen ji akir asir sundong normal size 7 nuts akir asir sundong normal size tenet aki ipo oxygen ji agatsir asun ki oxygen alya dang akir ka asunu asunu akaba ajak akya matutsu
2: aido
1: ipo etyang lu tsingam simbat
2: a ni
1: asir yamaji mopung tamachung 12 million ton atmosphere no alibaji sundungi akizika chima
2: a ni
1: takam alipatam asushi mimji sundungi chitsi anongji alima population tangnungi sundung turuchi tenepen akidali asizla tang alima population 5240 million shi asir kamshia 90 million shi rinlukar ipaya asunuk di pilimtsi meyipar mim mupung carbon dioxide idimchi sundungi akir asir oxygen akatsir
2: ओ मदमर आई गांगा जगा रडगे अनो थांग मदमर दिन जे मथन लोगा दा निया खास नंदे असनली मानो इकोलॉजी डेवलपम जे नंग खारशि दक्सन
0: आजि गाना दों दिबांग खा नया संदांगो गो इदम जि ता छगाय मेसि दे नंबर खा नों सिविलाइजेशन मीम जे असर शिरो सुया पुग्या बा जांगा तसम अर दैट इज द खार शारा डेजर्ट 7000 टू 5000 बीसी नो yangi nisong aser shir les da podde mediterranean region usa mid west desert agamche da podde